오늘 다른 데 까부들래. 오늘 배에 딱 손에 배에 대해 꼬박 소리다루. 오늘도 뭐 진짜 저한테 버니까 남들 선뜻 날려 있다는 말이야. 꼬박 소리다루는 나봐. 이렇게 모질이 어쩌고 없었는데도 이 브랜드 빠가 리블라다루. 그러면 돌아가나.